0: 나 미리 달러 때문에 미리 일단 나가서 전대 놀러고 교재 놀았는데 나중에 한 그리기 타겟 인해서는 모두 편하게 도와줘.
1: 每一次看似轻盈的蝶变背后都藏着无数个暗夜里破茧的勇气在低吟，从田间地头俯身耕耘的身影，到清晨校门口的温情守望，从阿里南大门风雪中挺拔身姿，到守护生命的医者，从默默深耕匠心独运，到服务窗口绽放的春风化雨。 无数劳动者以汗为路，浇灌希望的种子，以肩为梯，托举明日的朝阳。